0: 주님이세요. 고맙고 소소하 고맙고 소소하세요. 오, 할렐루야.
1: louvor total, direto em conexão com Deus.